0: 다 효매 강리 편지다 두부 강리 편지다 니는 선생님 희체 강 희주면
1: 노지
0: 다 도시서 다 류긴 처리긴 게 땡서 다 그가시 통리 참마서 완도를 짠다 다른 게 나서 무슨 드버스
1: 다다다
0: 다 니가 나라 완도를 통키 뒤서 마트함선 다 던드는 거 라기 데이터 레이터 야 다 라사테지멘 거 레이터
1: 아 다르시자
0: 아 다르시자이
1: 다 이리 고조면
0: 고조 다 니토페전 고조 다 고조니 고조다 대신 무슨 나라다 다다 완도 짠 템케 다 고지로
1: 다다
0: 제네 만도 차베톤에 진좀 용리 니네 냠냠 데 고조와 던데 오마 옛날다 단다 철로디 기올은 거 어 다 던데 그다 서 불라사 충충다 서로 그 유맛 속에 티자면 무슨 말아 용기로 돈 양 먹는다 알아 죽다 도고 유마와 옛날 양 고소 그 팬디 셰셰 돈 양지 바로 와
1: 다다르
0: 고소 그다 케스 그 팬디 통히 돈 던데 양 중게 레데라테 티네일 나이 좀네 만티 또 팬디 얼도네 라샤 되는 종이마 다 도시 소프트 리그 처리 얘기하다 처리 걸어 또 야도 마 얘기하다 그런 말이 도시우지
1: 다다레
0: 드리그는 구란트도 난다 로 사마도 타네 베데티니 조사니 다 니게 또 배전한 베데 네실이 갈라네 다 들어가 다 네시 처리 단로 이러 다 니게 뜻도 때 템는 데 니가 사마
1: 사바
0: 사바조 때 메티티는 무슨 냠냠녀가 렌딩 속배데
1: 아
0: 데 바른데 Tapi kerimalan tak, tali yang ikan dem tu sih. Tapi tu mangsa kita ide tu, ni sih kita ide ni nanti ralat tu yang ramen rawli sih orang tu je, tonggoli sih orang nak kita jero. Yang jenjo yang nak jenjo jero jero, tuh sih sih kita ngan rata ni. Cukup ni sih kita nak sih tenggong gom tu cuma mereka paring tu tu saya ama. Ni ama paring re. Ini nanti tanda ngan tu saya ama ni nanti ngaru gel ni bade, kita paring ke mereka jenjo jero jero. Kali mesti tu mangsa kita tarung sih tu tali sih le macam ni. Tak ungi masam sam dah tu, tu ngaruh gigi ni tu mangsol lah. Tak kan tu kan? Kaki gitu tu tu sorang posi gitu ni mazat tu hendap jap tayi.
1: No.
0: Yang kaki gitu tu dah ing tu hioma hiose ke kallili sa kapso kapson giro. Tala kallili si gigi nyelok capson capson tu suam tayi. Dosi tu mangsol lah, dosi tayi. Tak mangsol jang kita. Kadin cecun tu zaga giro. Kadin cecun si mendat tu mangsol jatuk cila tu mangsol semhiup kerju ke gani tu kosak jasi gitu. Tak zaga mari. Ata toksi sok tanang gasi sok to le toksi le doling
1: na na se se to che ta ta da toma nyam ye ge ta chig go tsang bi na shu ji la ge na mi ji ta ta ge da de ge na ri yan sem de sim me
0: na mi sem de sim ma na mi da ke ra ga ru ge ta ts kan de ge na mi na ru ge ki yo shi no ta ke sa shi me kan de na yi shi shi da toksi du ma to de yan na yan ge a ji a ji ge da ma da ts Sekian angin, nama tu mana? Tang angin legal untuk cincin so, tu nama ni lagi mesra sih dah terus. Tidak,
1: tidak.
0: Tahu sih so kata nama le yang tu legal kita, rang legal leh dia lagi nama nama itu tu drama rasa kita tahu sih jadi semua tu zoror. Tahu tu juga kan nama le, tang angin nama tu mana? Tang angin kompi ni tu nama kuhikasan tu, rekisan tu, gitu.
1: Zat tanda toma yang dia tu duni tu dia macam itu dulu.
0: Tadi
1: tanda betul lo. Cukup dulu tu sih.
0: Cukup dulu.
1: Cukup dulu tu kita. Dudu thoma nyamde zudu chik da ko mizang chik ramdeng thasum yor ba.
0: O re re re.
1: Di nangga da thanda dudu chik da gyoshu sogumar ba.
0: O re re re.
1: Di da thanda kandhezi shaday na.
0: Bendazik shayyan thomba gyoshu gyoshun giro. Da nga chor yasi yasi gyakdon ki diri terengkertan thomba di gamzam nade terengkertan. Da dudu ga nani ba da terengkertan nade chakdori thomba gyoshu tan jikyo.
1: Gap dudu ga gyoshu dida. Gap dudu ga yakshu dida thanda.
0: O thanda. Garu nani gyo tan
1: jikyo. Gyo dida thanda ya.
0: Spenderasin, That yoks or to him, the jelly good.
1: Ah, the
0: youngers of Marm, soup, the young, the young, the coffee are good to see.
1: A bit, there's a chicken, Madi,
0: or there's a chicken, Madi was.
1: Ah,
0: that chop your bone, northern door. Then from by Kyo, Kyo, Kyo, Kyo, Ori. Tie in that trinket and not sort of the tattoo, she did Majamika Olma. In the tongue, not sort of donkey in that signed a wonder body. Tak tumpang juga ni si kian kian ngasong gangga majap si orang cita dia si orang, tak celok lah dia kali ya mak, todam si orang.
1: Oh, wah.
0: Oh, tak dia si orang cita ni, tak jauh ngasong jap ni, tak tanda ngundem 강사치 때 커먼드
1: 아
0: 야버도 강사치 때 커먼드
1: 네스
0: 고피아토 소간리타 롱어치 빈사 리로와 다 뺀나 베드 트랜데밍 베드 예사 야타마 이지밍 라빈 쯔가 토니오
1: 아
0: 먼저 드라마는 쯔가 세미노마 달로 쯔빌리 데르긴 나노
1: 다 먼저 쯔 빈주 참드리 야고요
0: 아 참드리 야고 베드
1: 먼저 들어봐 참드리
0: 먼저 참드리 다 깨드랑 와
1: 아
0: 근데 먼저 다 콩콩 인기리
1: 아
0: 나래기 때 있나
1: 제대로
0: 나 먼저 아까 먼저 티스네 아직 작은 거 혹시 들어와
1: 제대로
0: 내거 제대로 다 마토라 제 Torhik yang shan to tsuk legal ngu kien song shan to tsaba tin mi Sangma tsuk penna hiyar sun san hiyar nungi nung san nung nungi Tata rega mangso chan chan yin Tata shi deli gin nang la tsuk Tata panjo lu tsaba tsuk nyam nyeb chi de jong lo lom ju gokhya ta tuk duro Tata tigang tira ni tu la tsuk gokhya na mang yung da se la Ninda chan di ma da se tsuk duk tsuk san yung oma Tong yung oma Tata tuk kuk kang sum gokhya ta tata Tata tuk su gong duri
1: Tata di ane shugo Tata ni tong Dulone di nyamde zurba.
0: Ah, rila.
1: Dine cheche kadu dati nguma rango shidi ha chungbile.
0: Dati.
1: Gom dunja dirba.
0: Ah, gomma marisha nyam gomma dunja ta chungri.
1: Ah, dati. Dudu lamsa ane ji migil gomma dunja guwebri yamine da dinde shi du lamsa.
0: Da ma, gobri.
1: Ah.
0: Gobri da lom da penna da shukzik na gobri.
1: Ah.
0: Junda shukzik na ta tupe chunga junda shukzik padirwa. He yombab, she yombab, she yombab, she yombab, ᱟᱢ ᱧᱮᱢᱫᱮ ᱪᱮᱞᱮᱢᱟᱡᱤᱱ ᱟᱡᱤᱡᱤᱠ ᱛᱟᱜᱫᱟᱫᱚ
1: ᱡᱚᱱ
0: ᱢᱟᱨᱥ ᱟᱡᱤᱡᱤᱱ ᱵᱟᱨ ᱪᱮᱫᱟᱫᱚ ᱡᱚᱱ ᱪᱚᱨᱮ ᱭᱮᱱᱟ ᱞᱚᱨᱢ ᱡᱤᱱ ᱞᱚᱨᱢ ᱡᱤᱱ ᱥᱤᱭᱩᱱ ᱫᱚᱱᱚ ᱫᱟ ᱯᱮᱱᱟᱱ ᱛᱟ ᱱᱤᱡᱤ ᱱᱤᱛᱚᱱ ᱤᱠ ᱛᱟᱢᱵᱟᱝ ᱜᱚᱫᱟ ᱛᱟᱥᱩᱢ ᱡᱟᱭ ᱭᱮᱱᱥᱤ ᱢᱮᱠᱤ ᱭᱚᱠᱥᱤ ᱱᱩᱢᱟᱨ ᱵᱚᱱᱭᱚᱢᱟ
1: ᱞᱚ
0: ᱚᱞᱚ ᱞᱟ ᱛᱟ ᱛᱚᱱᱛᱚ ᱪᱷᱩᱝᱪᱷᱩᱝ ᱫᱤ ᱛᱚ ᱛᱚᱱᱛᱚ ᱪᱷᱩᱝᱪᱷᱩᱝ ᱫᱤ ᱭᱟᱵᱚᱝ ᱜᱤᱨᱚᱱ
1: ᱛᱟ ᱜᱚᱡᱟᱢᱟ ᱭᱚᱨᱚ
0: ᱜᱚᱡᱟᱢᱟ ᱭᱚᱨᱚ ᱛᱤᱱ ᱢᱟᱨᱟᱨᱟ ᱛᱤᱱᱮᱢᱟ ᱱᱤᱡᱟᱫᱟ ᱫᱩᱥᱩᱥ ᱥᱟᱱᱚᱢ ᱵᱩᱱᱟᱢᱟ ᱛᱚ
1: とぼけ線ばしんぼりんで。そうだ、たんでよんば。ぞりょんさてたんだぞんらちゃがんだ、たんで。え、ランコにゃんすでねるば。あれ?てめやしめ。てめにけぞんかんでより。あ、せまるらひか、あれ。あ、なす。たんでちんかんでてぞせたんだぞんだ、ちょんでらみじたんじ。なすちょんてだ、てさ。あ、ただだでねびのめたんだ。たしゃりなのたれた。とびぐれ、つらさらつたごさんで。えな、たたんだげしめ。ぞんのたんもそんなひゅう
0: ていずれさあ、じゃあ、せぜらこれ。なあ、そうです。たんだ茶碗がてた、茶碗の所存、担当さ、そうてた、まじれば。あれ?で、だじくしゃぶしゅるば。あれ?で、だまじれだしゃぶしゃざんの、たんだで、しょじちらんず、ちょんずげめるべやん、まじれそうやんちばねれんじょる。たんさ、もうせじにゃたれ。ああ、もうせちょんだし。ああ、じょんだし、もうせちょんとまにゃた。じょんだしでれ、せたんもそぐなんだ。でんごぱっぷりでぷみなん。つぎめげ、やさじゃたんば、茶碗がて。ああ。おるしょろけんめんめ。
2: 미소레나양득티나더레쇼쇼이다로반노로반도리가리실라케촌지로 나당 이 주비 휴람시비 레친디레 나당 치랑 콘소제 나르송가 모차르 메치 담주링데 치라라 장뉴제 초주진 되바당 다다 치랑 비탑제 람브르쇼디 긴체 차도 크윙 긴셈당 뇽낭 토비 좀지소 농가 휴버딘데 자치 싱킹 남당 냠쉐낭와 피당 내가 지지 주비 휴람 르몽옴시 가르디

0: 망초 제 개편나 개편 근제 자와 인신 망초 흉제 람비 토셰진나 수지 난카라제 토미 산딘디양 이바제 텐리 다진나 향종 다지 동위 멘지 차진 이바당 라칸 노미 냠리 칸카 이바당 텐리 라디니 바버제 람부데데 종세 도치 동위 망여 딘도 동예 다디 챤 라칸 노미 냠리 칸나 마나 괴디 리신 텐리 자도 치위 냠리 콘신신 탄커를 향종 가기장 진안 염룡 허종 시바 용거 여바시 데린 배정 롱틴 인티리 공 함께 롱틴자 나당 니 주비 휴람 시비레 진나 배정 나체 정체 방관종 샤충향 라칸노미 슌제 니치마나 남카라 디유시디 몬티 디고니 카다 시기여비 제지 센바 가스히
1: 那是他谈的这两年过来的时候他说的这样的想象的这人类有在他的那段就是吧好的他谈的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Tongue 세기 마종 대남 탐지 대님 공무원 빠니 빠는 룩스 탐지라 직교 장가 매비 파이기 마고 잡대 공무원 대니 동송한다 염도 능률라 내비기 겁니 따와 매기 매수 잠바 제지 매나 대니 다리 고 이윤이 삼원지 군이 제기 겨는 시수 능률 땅좀 좀만 땅니 능률라 내비 간로 말이 현자 면가 노지 나소는 좀봐 결라 때는 견뎌나 민동주 基本上老这边的感觉 초동 딱 一边的这边的人家人们看大就被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
Kachalo

0: gangal gwerse teni jamu jemba jangse tanjo go nubun zungji na nubu rasho chogun yubarji shenye hende go kate chujong tena te tabo nangba se yub la teni se ki kasab yodan tenpari chusekun nangi ki tinsen langwan dawa ki tanjo zingi ta chogu se tayi ki toni dama chula nisi ki toni den sara habi tuba doba kamjim torje te kasab jangji jiji jiji dama ya pe tani ta chogu se te honan tenji 다봐 연기 내내 고대 보라 차이 통신을 답이 있는 답이 무슨 바디 되게 되게 님은 다 죽게 님데 괜히 당고 이제 좀 고롱상 말이 로조 그만해 야좀 연기 좀 승대기 크다긴 로조 야좀 지주 후리 남도 이루게 남도 내 미주 로조 맞추면 되나 야좀 괜히 때문 때문 고놈 담기 다 죽게 님데 초등기 답을 고르고 도대 통신 세상 가문을 내비 아주 파대 괜히 다른 거 용진 여긴 지금 용진 탐지 정도 그거 그거 초등 다 하고 지 답을 쓰는 게 다 도제 강마게 답을 쓰는 게 다 도제 강마게 손이 송화자 님도 안 통보제 보모 내니 송화자 괜히 쓰는 예 보모라 다 안 님바데 기분지 예신이 유이 가상 유인 종무 남생이 기쁘게라 괜히 노지 마 탐지 괜히 세지 장통 세지 윤소 세지 소차 세지 소라 괜히 이게 통지 가중 탐지 개만라 다 개만티 초중라라 대천비 초중대 괜히 양 대천비 초중대 괜히 양 말은 돈 스바 부모로 본 건 난도 너무 부순격이 너제 미슈상아 너고 고교고 깜비 깜비 아니 레멘도 그때 보 롱타 당승비 땅배 성기 그게야 맞지 아고 한바 온시 체비 괜히 승능이 잖아 초중 이만 찍나 됐대 그 승능 그지 감마주 된다 맞지 그 보모 숨터마 터비 그래 찍해 그만 인주도 초비지만 다부 인주도 교부 관가 그만 인주도 교비지만 그 잠을 사슴터마 찍기 찍해 난 로카린 찍모라 괜히 라이오 콘도 로데시기 냄이 쿰미야 콘도 그르드시기 까죠 오비 쳔미야 콘도 센로 푸슨 쪽바 나라 그비 가데 듭비 제게 나니 쳬 오멘나 자자 농주시 오멘나 공상 농주시 오멘나 공상 나라 제데 승은의 좋아 듭비 승은 게 된단 베세 내 땀게 제범데 림 초진 사대 걸보 영재 쳬 파도 내 보모 때 미시 예나양 테네 간시 다 좁비 줄라 근데 땅배 공사 괜히 인데마 다르비 똥이주 혼남탕비 갈게 뜻비 똥이주 혼남탕비 갈게 뜻비 땀 멍불게 딸주비기 니데 혼남나 괜히 육똥 가시여봐 널똥비 가시여비기 괜히 땡기기 제발 놀지 파지병이 림시 림시 표방마도 마와 나라 남이니까 어무쪽이 껴안줘봐 나 충주 무바총나 유노롱지 첨부 메비 유노롱지 첨부 메비 에? 나라 온지 온자 처바 나리 내게 해티 투르메다 마치지 되니 땀도 원좀 줄고 세네 땀도 원디 제비 승네 제 니마지라 초중기 되니 초중기 땀데 망보 제비 나라 제승 기본 그 로디 제세 기본의 휴비 기본게 나리 주든다 마제 데마 가제 담데 님음 되니 세자뿐이지 아직 공부 셔정 무루 모장리 내산 담데 괜히 까짜로 죽이 깨봐 오늘 졸음 누이 깨봐 오늘 놀이 깨봐 혼나봐 괜히 깐디지 쇼그세
1: 센돌렌제 고원라 센바테네 롱키 담바 탁발라지 숨비 링로 라렌 갑제 구코체 레시 제바트리 레시 고바테 지미 레시 남만 타이센 주리
2: 두세르 산주르
3: 두세르 산주르 三个那么做公康松向了对此生就去军营给跟对情听一些你把钱了你为仓所沙兄中单位及书记王军正给拉萨给跟了参着哪里沙兄中单位当西兄才学的军营及假期给跟当陆续立顿把的对情及面对去把谁西中都是军队去团结西中中的起萨里香格拉布中做当西兄中做 国巴中措及中措松部内次地位国党他女部预备满措车多西中中德及内给国之撒菜所表白时 d 店家七步七八句，现在对你装作的送笔满足人员都修了些球员八单，现在对你呢满足人员都龙骨球员八些。其中如今女车姐姐年三入学里段门徒毕竟有八单，女车旁边第一可能把她心里局长开启一笔，其中中的呢听的年三入学期其女学生那边干啥节目的人，女车团村庄前单独里段比三家等民族级店家给你等，现在慢慢年多比年前也没及对对松熊元修路给庄前级给你赞这级级别。其中中的第二女企跌打不成将二心对对丁林雄月。对于你也有中国节气满足从对我车专门从头给你周吧西车几年福建厦门东过错吧时上周及西中错吧当从过错吧总之行李满足从对我车专门从头修的上月及平送错别天空当天里披荆及雷前顶吧当错别天空当天里披荆及雷前顶吧当解开人民平翠修尼瓦的马泽东为年龄历代了点的切地图三腿切点团子人团七八档昨年从高团里从西党委屈起来北京党福建党北京党广东给国共办局从对年龄十多档的北京修修了国母七八档女修有个批级党委南巴萨巴修有的外部契约年多年在这里连我车以他仓人起笔就在张缺起接一粗度北京国际协故年度九折时中山党若阳协助在这里把你所切空气就在开笔某些团结党先看孙雄中山代级我们休假日里军政所决断错没你日在张缺在这卡起三种协有八十年度落个中阶级年度你的主流从高满阶级为由村的出发党西贵图国共党团共级雷恰党从你归于了一年团里为由一把时蔡英文说新马国东西国东学村局里改为南张孙村里了天价加油把党天龙女局长马党女局三比这期组织三腿七丁行州里日新闻平级苏俊所催约八十年度强度中期汪部寻机所接协议的你温所宣布出约第二点汪部寻机拆迁寻开了清仓里大多协议高档扎协议拆迁没把苏机干念了没你人民图初二大多协议档扎协议问题组织协议苏机修对协议之久比约定了七里级苏决协议准天没比东恰干我们是年数党例如苏决起孝顺以前给汪部寻机及协议马拉我为推过解藏的姓名汪部寻机及清仓地位忙我的偏把重要把谁我过西切属于西切几年用扎起笔长一零文把的努力七大党部的结巴把的上接近温苏协同党人起笔西人唐国的同学尺寸所有党擦顿机心把的推崇把的加强决定党擦轴派位车协同从北国董学池捏一档擦街顿新北地推从北里加强捐一档擦轴新北档南镇从北国董学池捐一档擦轴街新北地推从北里加强你在你朋友八十三国比啰嗦比你协同新北接纳门儿上街及中国社队上行及青年人吧修出青身绿营组雄给西切归后用的累赘协定前年日把修筑城市人把党部日前年过了切脱把雄有把党年冬送去了那个中国让达绿衣马拉春脱把下军把谁先跟他们说听的绿色神就去参送
2: 下次真过了
4: 下次真过了
5: 给不他那一直在我的呢在这些地方从忙我抢的我你心里弄了强强金柱的呢这你还做几差事
1: 好的是没得弄几老人
5: 但没得动个嘛你这才入着他打算

0: ཁོང་ཅིན་ཁེ་དེ་ལ་ཤ་གོ་པོ་སེ་རེ་རེ་ཆན་དུ་གོ་གོ་སེ་གོ་རེ་རེ་ཡ་དེ་ནང་ང་ཚོ་གོ་ཆོ་ཆ་དེ་ཚང་པ་ཡང་ཅིག་ཆོ་ཆ་དེ་ཚང་པ་ངེ་ཆོ་ཅིག་མ་ཆ་ཆོ་ཅིག་ཆ་གོ་ཐང་གོ་ཐང་ལ་པ་ན་ཆ་སེ་རེ་རེ་རེ་དེ་ལ་ཚང་པ་གེན་གེ་ཡང་དེ་ནེ་གེ་ཡུ་ཤོ་དེ་དང་ས་ཤོ་དེ་གེ་ཅིག་ད་ཁོ་གེ་སོ་ཆ་ཡིན་ན་ཅ་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지동 예자장래 아나는 야 하살로 지동 예자장래 아나는 막 옛날 그 코미로 지동 예자장래 대 저자우들 추기 창지할 다우들 창도도 내가 말해서 대어들은 아기 다고 저러서 창도 처인들 창도 메인들 창도 총인들 창도 리넨들에서 내가 이제 알아서 나로 그 들어지
1: 전도 게임베 세트 조치 세대 잡아 따따따따 지 리넨 다 틈 받아 간 저거 로지다 틈 받아 니체 소인데 잡아 배가 손나이나 로시 세면다 틈데 용살 게체다 창도가 사가사가 걸라 다지 체크 다샤야이 난다 조치 왔더니 러지 사대 창도 인자 영어 또 얘는 뭐 뭐지 배가 여지를 걸라 대체서 나가 저 창도 그 놈이 그 리메이크 근자 텔라 진짜이나 지 가현자 세나 마지오다 지 근데나이나 창도 그 만다 받대
0: 다 안을 다우들 다성 저기 송반하기 때는 가사 갈을 대지 창도 그 다 좀가 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여마를 된 어느 때나 진이 그 나히다 지 나지지도 못 붙이 된다 대우들 배도 파 항상상 된다지 다 빼지 않아 아주 창도 그 자야기 자기름 뭐 막한게 자기름 정말도 칼 디디에서 부지기 뒤로 가서 내다 담배 그 나는 너무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자리도 된다 그때 몸도 자다 나는 두기 중단 옛날에 자다 나나 두기 단조 옛날에 대나게 탐벽이 나나 선나로 세출아 대나게 들들 저거 안에 같이 따오 들들 다소 창도기 저 옛날에 만칸기 이는 치더는 빼 해본도 대나로 빼 해보자 그 크라게 저 대뒤 저거 초와듯이 냥뇽다 뇽스 참아도 편성 초본 건 생냥도 그 탄도 사사지 된다 빼현나 그마 자다 나나 두는 총바다 집바 따바듯서 스천에 야 통으로 대라통에 야 지우다 라통 스마다 삽 카토모로와 또 초바들라 토모로와 초바 토바 이제 저들 이치노를 따라지노 라통 까라 라모 라모 라두 체숑세 자디 메냐 초모 까탄 까리 아종세 데레알리오데 데알리오데 나난도 빵다서서 빵다서 다선 빵다 고친 샹스세요서 고친 샹 데 이노를 차위 고친 탕서 그 탕 쳐보자 나니 어서 송이 따라라 이텐 따라지 데던라 마저 이든 페이저 도이 칸송을 깨라 쳔보 따라지 레노 데오디 저로 그 따라로 빵다 고친 탕으로 그 따바 디바드 내서 저 데돌로 걸 자초 좀보 여디 저로 데 따바 타리모 레버 따라 내서 저기 저로 데 내서 저 데 로롱로 로롱 자유 타가서 뭐 랑가 고도보 된다야 데나 뱀발 뱀반 데 샥몰라 저거 샥몰라 저 디절 데 디절 따바 디바드 데 게바 베데 할랭가 까 까나다 지 쳔바 따라 그 센로 진나 페이트 두바다 지 따라 마무치 나와 용거 봐 인그 비치 센처 샤콘라 절 로그라 샤콘라 섬 하탄 거 톰버레데 대원서 뭐 희난 따라 진도 샤콘라 도체 텔랑 레세 지 무초 네니 레완 레세 이 라시 메사 메지 메세 샤콘라 조요 원통 메세 이치나 따라 테노 따라 뜻이 저기 좋아다 지 저거 따바 지바 그 생후 삼아 드나로 장큐 그면 통도 사텐도
1: 다 리네 세문다 페 양그데 예체노 니체 데요는데 잠바 까티데 리네 게 자주 이난자 사카 이난자 까티데 그 초아 실로 시동 대저 참아 되는데 하고 요새 아래 대양은 저게 이제 좀 바쁘지 뭐네 희나야 제네 그 주다 그네 답에 라침복을 내가 생기지 레도 산도라 그래서 시당은 저 벽 칸네 희에 잡아 실런조가 저 로존다 드리진로도 잡아 콘서스에 캔도 그 무슨 때 배총 개보지 레세도 콘서 그 다산로 나로라 시쇼 그 뭐네 희나 캔도 그 사대 그 못해서는 총라 개보지 개사나 총다 캔도 뭐 님들 아 친절해 요새
0: 다 총다 창도 매를 받다고 딱 다송 안 하는 해제 나긴 그 창도 다송 하는 창도 그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김도래 창도 리멘도래서 때 아마 자다 날한테 지 담배 날한테 돌로 그만도 걸어 때좀 파츠 랑가도 걸어 논다지 인사들로 파츠 파츠 철은 지와 뭐 여더라 진지와도 냥디도 된다게 치르스나 뭐부지 요디 돌로 그 리네데 옌다 말아 버거 저러냐게 치르스나 여비게 수정게 리모 돌로 추 옌는 리네데 안안도네 저러냐게 창도 리네들 들러도 칼라체다 선흉다 된 근데 창도리나 편송소문도 절로 대다 바차 전부 좀 누워서 옌을 만다와게 저기 이 돈알로 다서 근데 세트나다 옌나다 유장게 되게 돌려서 창도기 이들 따오들 공들로 받아 레드 레침부지 임바다 통로 통자지 뭐 도롱도 양 롱크기 된다지 들 나와지 공 누워서 그것도 처럼나 그 롱스가 반 장본다 디모다 되나 매바 이들 옌데서 토와 마와 양들다 양다 다우들로 대인 나나도 칼라 창도가 저도 초다 참아도 천토도서 마트게 달아 희신도
1: 제라 파손 젠지데 마운트데 저 먹을
0: 레바데 레바데
1: 쇼본도 쇼본데
0: 진도 제 총데 연데 등마 로지 돌로 총변 여 다다 칼라 반다 총서로 창도는려 좀 등마 이지 드무도 이지 대등마 강박의 총박을 때니 이진도 저들 등아된 유랑도서는 강하죠 주나 다퍼에서 처음에 힘주나 내처에서 야로 야로서 뜻다도 뜨가 대인 걸로 저 내어들 아로 감바데 아로 감 히틀레 다우들 데 자다 나랑들로 총바데게 데 칼라 창도 롱고 논 데마데 바 사추 간살은 드림 타와데다 순양데 타옹도 드라지 레산트도
1: 나나 이체그 논이 사자 데가 리니크 띵효다 데 논에
0: 하고
1: 그래라 마마무제 겐체 세브다 아니 먼체 상간 당소 나이 만나세티 세는 코용지를 거라 데데 좀 가데데 겐체 그 데좀데 좀 바지 겐체 로녜효 이에서 에지
0: 아 쳤다 로녜스 자지르
1: 데데 자
0: 로녜 자지르 참 디딩아 참도 게일 호다나 호다 텐도 제딜 티마레 참도 게 단조케 겐로스 여라
1: 데나니
0: 그냥 더서므레
1: 체니 그게
0: 마무제
1: 배냥도
0: 냥데세 데 보여 제로 다데 난 하산 도마뇨 하산 도마뇨 달라 말랑다 지미 여저고 말랑다 지미 여저래 데 다도도 칼라 데게 나와나 용사 천하나 용사도 그 나게 모레 아 아오 아니 롬스 창드께서 나 아우서고 로침브르다 데 그거 자데다 그거 돈든 히어데서 하시 보다든 세지 강아 동숑스 동케 서에 마케 니케 삼바 가숑스 다데다 보다든스마다 천하지 여저로 강아데 천하지 동여저로에서 데데데 이치들 단단단지 이치들 데 갤로스서 바코 데단단 그거 이치 아분도스 Tēnē dāsōng āyī mālāng sā mātā rē, dāsōng āyī mālāng pēr kāwā jīn chī yu chū lāng dōng nāng kē mē tū shāwā mē rūng āmā sālā pā wā mē mē tū nzī rū kē ngī chōng āmā yā lōng tsāng bā tā kā wā mē jīng sāng chō wā mē sā rō yī chī tōng bā nye bā nā nā sā mālāng sā wā mē jē dēn chā pā tā lā kā nā sī dū kī nye mā hiā wā mē nye wē chī jī kā sī wā mē nye wē chō dē shī dēn sā rē sā mā chō mā lā sē sī bī chō dēn chō wā sā chō mā sā
1: Yena, Yetel Ninja Yabajita, Yanlo, Chunjuga Jinina, Yetel Tetanke, Tatek, Nando the Hamagos and Yenaya, and Tansunga Mela Semin, Luce Chung Kandrejik Yenaya, Chesenola, Chisoso Sosoka, Yini Segre, Chesenol, Sososo Salunda, Tonanda, Mandaji Unjuke, Yisepe, Hansam with the Rindos and Anzo Nanjibala, Jine Mandanzo in the Yetonjere, Nine Yetet and Tungani Cheju. Tanda ke pe gabu nje ta rini de kha ke mo chama ke pe gabu che sa ye che de re
0: chog so ba na ye ye che de chen ta pen ja lo so jo su du zu ri sa sa re ta ta le ye de ya ta ja ni wi lu hi ri le yo ta ye de cho ta shen do ta ta so ro so ge me ji nang ke le na da ta so che ja le na pu dang da che de ge ge du ja ka ge de ka ta tong ge do
1: kon zo ge ji dang dang ge
0: che de
1: le sin ju du se
0: de
1: ka na ya nyam te cho ta pe ten je zang bu che re do ta ye de na nge sa na 제 하나 선보 리메이크 다다 세거리 얘도 거보다
0: 베베지 베이 받아
1: 되게 나와지 게제 그 다다 안 됐는데 선보 양상 안 들로 녀 혀자야 소소데 제선의 파제 기든데 제 다도 양자 제 전지를 같이 내려
0: 다다 어 가버래 디서 지선의 라냥 로기 체든다고 말아 니들의 디보게 내이라고 말아 손의 뒤로라고 말해 손고 천왕이나라고 말아 만든다 인상도 된다 이 된다 지 뒤고서는 가버래

0: 이제
1: 가보시 제기스나 까머레나
0: 제제 까데도 겐체기스나 이데 다소 덴데 다파도 롤리가 존세다 컨제 렌도사 겐체기 상로 제타뇨야나나
1: 두 상로 세타뇨마
0: 제제제
1: 다테 레달라 덴데 덴스나 이데도 카리 요르모 그 선후 덴바도 조오도 체지르다 데 쩨스나 나주 베기 저초다 베긴 지중다 템바지 니네서라 베메게 생강도 템바지 손바데 치르스나 로즈 로녀게 뉴스다지 로녀게 따다 땡디게 말랑랑 예 템바다지 인사들 테데데 코 예르 보내주기 좋잖아지 이제 알아서 상태도
0: 시 게체 담아쪽에 따다게 이체사 좀그 람북 토라 근데네시 효베이나 첼데 가이나 근데네시 효베이나다
2: 대 파제 리니 주다지 인제레 산도라 좀 제드 야 뒤덱토라 좀 보여르발라 이금당 좀케난 당고 토네 지 사쇼 여저 데네 머제이 테초케 리니 테초 얀티노네 뜨야제 여르고라 제선은 안 좀게 이체 좀 바보지 그 리니 그 주다 테라 콕 네바컨드네 퉁고도라
1: 나 이체 좀 바보지라 매 다송한을 희어나게 이체 뜻 장사들 장취데 매 이게 가부 제바도라 나론을 생후지데 옌바 마세 그 대기치라 매 예말로 쫀하다지 좀 중화 때봐 마찬가지게 뭐 참말로 대화다지 대나 이게 저 이치게 나라다가라 랑이게 매트 그 가보제들이 사차피현의 창도 주문들 창도기 유롱 창도기 주중 창도 매게 세냐 창도 매게 빠냐 소화도 참화도 갈라 대노 천도다 저 그 인지 민이 저 그 다른 그 무슨 이치 이게 된 나라 또 진짜 진해 보 그저라 이네 양다다 대 주쿠 된바지 그저라 대나로 또 봤던 저 그네 주쪽이 돈 바 파 다다 대조 들었지 저 나중에 가게 저는 몸이 해지 되는데 배도 만나 봐지래 리네 주치 같은 그런 게 연철스나 내 바디 해다 만나 봐지래 지금 매일 만나 그런 거 절로 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해도 그저라 영 자체 몸 붙인 좀 그저라 정치도 아버지 등등 정치 찍이 유능 찍이 저러서 쳐다지 해서 거기 때문에 내 바디 좀 치히 들어서 단다지 된다
0: 이게 난지베 이나 행아다 뜻은저로 골라 이제 예천저지도 행아저지니라 만다 근랭가
1: 예치도 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年轻的人一起的
2: nyinga tabu je chedu chama o nyinga te me ka ya ro an ke ka nga ni je ne chen de tabu se gre nge te in sa de chama te ta tu ni che che ge yin sa ya da ye te ye che te de chama o me ka ya ro an ke ga te nga ni pha the lo le ba ta nyang ju ten de ten de chama yang nyang ju te da thim ba ke ko la ji nyang he nyin ba yin an da yang ko la te ke thone ko de wa ten de thone che gre sa ngul ne ten de gen ke le ba no la sa no ten de ko ge ari
1: o se de de te ye che de ko nga ten de ba ko mo bu ju ju de ma ra ko ni na ton ten de ma ko chi ni hi ko de wa ta na ji ge ju ro te ko ta lo de ka sa no mo bu ju tong ge ju ro wa sa no mo ta chi ne che re sa na de ka la che re sa yu long gen ji jong de ge de ka la cho ge ba te wa de nge ga ge la no ju ju de ma ra ko cho ge ju ro nge ga de ngo

0: 여기 돈이 전에 밤을 내게 되고 곧 고쳐지 말라고 더더 거더 왔지 내가 니네 저러서 네 해시 해보지 그저로 와 해보지면 당종 당종 캔트기 양터도 걸 이질 따오들 그 당 해보지 던져 말아 당종 캔 열리게는 이지 야보지면 당종 와 버텔라 양커로 저러서나 걸로 생로 좋아다지 당종 저기 그러서나 자동도 좋아다 당도 좀 말아 내가 저래서 된다
1: 제라
2: ཁྱི Yanda Riri Nanto Jodi Gangi be Sinti Kin Katang, Zewa Tumbersi Deji Binki Jin Lu Hibatang Puchunja Kandoso Login the Dana Dutujan Junjuta Duni Marani Marapa to Juni Sakun Yega Rini Dadatang Mara Yega Sinkuja Jin Katu Juni Yu Gin Loza Niming on the Juna Logi Satun Shajuna 杨大大才个这一张名本儿 俺做村民

0: 다 이친다 티카체나다 말로 선절 하자 리다레
1: 나는
0: 나 이제 가사 갈론 조절 가보여 그 가본 데다 다 리철 해줄 야부지 나글 예린은 데는 데나로 데드 지니 지다야
1: 근데
0: 저기 지다루지다
1: 나서기
0: 데도 걸
1: 베지 환카 이지 치체 라자 링와스 데나로 조응아
0: 조
1: 환카게
0: 마카게

0: 가지 로촌 조부 조모여의 치기라 당가가 전천조조도 처리조조지나 치기농가 마카히가다 전천조조도 칭아 무더원진조시사제리조조시 야만카히가 전천조조도 저가 천재리로토도 천재리물로토도 세복구토제리조는 조시시 따라 뭔가 희가 장천 조지도 뭐야와 성쇼이 지제지 희조 등지 희씨 등원수 탈로전 조부 조무요다가 장천 정원진나 효제 통대 효제 마통하다리 장천가 논란라 댄세진 국가오가 니로다 칠리희야 몸부지 요시 등지 인디 로전 조부 조무요다가 로청가 드런도 춘용니다 장진가 논시 고든 희가무시 드레사바가 시만 춘춘시 미찬니 로전 조부 조무요다가 다 치마히도 치혼주고 데미치기 초아도 담든 지위가 장천 시장가 히 히도도 로용 콘도 쳐봐 이것이 드나 장천 조제다 천리제리스나 니던데
1: 立马就更快了，但我给你们不，当不，绿色通了，地木子带你做多，绿色通开了，咱这气味个绿色人都，能把拿出真冷的米过年，被喜悦时，绿色八月的，肉球多，大葱把农行，容个全汤温馨，容易将饭转好些，地木的伊拉，逐步穿穿越的了，就爱越些，这个个，我来咱们拉干部委员呢，阿觉得。 接了两天，阿拉国家个生肖信息，哦，热天天气三度，气差些，冻一牛。同居没变，喇叭都全部嘛，这段家务个都晓得个，人的第一，工人的别过年，得让俺做白了，给送七八的，亲戚。主要的个呢，还将羡慕有些，同居没变个，都全部嘛的呢，人都家真冷些。 菠萝个谁多？春秋偏送个南章，有名呢。绿公多，出去绿色，清晨一那样，人多见南章日日了，融融跟人多跟真冷日月些。真正一对，人多能想看个你班，咱们啊真冷的小王做个些。可是真冷多这个事呢，人热一成本节真冷的，趁他七八多。 这两栋岗位绿色八七八九十，可是我才轻易呢，这就叫通太阳，没办做事情。他公个内测的个过那么么节段的很呢，江城就觉得绿色真的个真那么多，人住起真那么多，村个真那么些些，学霸个真那么多，学霸也才个这些。
0: 是的，绿色镇的这镇南多，人住镇南多，门扎山呢。江城呢，门是去雪碧镇南些的。这个门是农村的，江城呢，这个离空气定格西边，雪碧七十多，没得没办法去。我们恰多，温根镇这娃，离这西边雪碧七十些一百码西。这个去这后了地里，老的西边雪碧七十些江西。
2: 今年凌晨，从这把山庄打新开的这把这首《看山庄》起行，主播周梦策太阳木。北疆龙城年轻李空杰康给龙城人，达到北疆三九年的凌晨学习人。北疆龙城年轻李空杰康给龙城人。
3: 达到北疆三九年的年轻学习人。星期六日，刚开始，突然呢，表达准备去念书去，但接到隔壁去过，日子落不离。
4: 天气冷，才能去就能端坐呢，完全正气。刚刚提前签了年会场所，刚刚接推磨的，长着弄完没事。
5: 卢迅列队把的对亲戚面对区别过当。这种给人年轻人收入较不多，看门台不要有不当。小卡给投票机，将来你这出个，难道不了门台大业绩呢？当，难就顶着当呢，用了电价，我下到他把水平高了。
2: 西中个日日女亲修金特尼西中中得到你给贵州西比萨里乡个盲族让越多修路西就比过了
3: 眼睛也落个中间及落不着等从没中的力度大家那么高了
2: 干嘛这点急将西中当初借钱从的作秀那么高了
3: 人家借中国借钱盲族从都往这专门从的疼干嘛年终不休不高了
2: 下了林清洁囊端喜灿能心说
3: 你看看你的这边你的地区天天你本家的年份上市让教育单位的手机完结成绩拉丝的给人参与能力让教育单位的使用给差不去的用用解也是给的落水来的地区的门的去把的拉丝毕竟去的龙镇的用用解落水下边配件所有安全协议落不着走村落不着地落水的落水下当所以也不打算都运气没不行的落面去

0: 소메바지 타나 늘 야주라 하마다 대마라 차도 내가 떠나라 어 카존은 두지 떠나지리다 됐어
1: 게라게 제베 저이 책셰지 어 근데 요비시지 게제 센트럴 헨겔지 세세시나로나
0: 라스라스 다 레바스지 데다 제당 같은데 따따다 레바우도 도베스 당가 주제 길 도베스노 어 테인 두자 비 저 즉시 다 못 보고 다다 단다 제당 레바스에 대해서 샤브로데 치춘 좀 부송 줘보 단데 제 생각다리 공도 제일 쉬주 중고 다티는데 페나 라비 드로그 측신가데 다 뱀손도 콜레인 아마레 다티는 제바 게부 샤나레스 다 코투 차와 네지 마존레 발로 덤뎀스타 다티 니조 쳔보고다 코메 종와 네지 마존레 냠몬 쳔초 어 다티 그 제비 토데 다리 다리 벤 탑지 마다다 고니 하중 니조 쳔보 라바르도 다리 가조 시운데 지비 제우세로 다 로충종 Then a bomb, Zemes, no bomb, Molo Chunjon, Tapena Pana Paje Jamnanda, Temig Kora Jamnanda, Dilo Jamnanda, Bomong Anjo Jamnanda, Temig Co, Carizuson, Hajungeta, Zubo de Tap, Conda, oh, Ninchato Bochico, oh, that Pando Combe Tabjazalis, that did Zenyam, Jenchata, Ha, Lego Bingomangatu, Tata Dunge Nola, Molo. Molo say Momobojore. That is so more than a lowly rest up than more than Zenyan Chamboyoba. That ring also to Tayon de Pena, Pando combe tabjazalista, Pando sono Tauro, Pando combe tabjazanolita, Hajon Granton Chambo, Pem Massibiti card up the Ninjo de Chambo, Soyo combe tijazle, Tija, generally. Or that and that Ninjo that, and I think Chichu, Pusum Sobo, and it and it. Sally Selin, Jajazle. Та салис ли ти паротана он демё чечё мобочи согурсумжи лугжарале тане те ёнко согурсумжи сеунде зомдон тен тане гацо соте зо тен зомте зо тен о тати чечё де рго о зма робу рабжарале тане зма те зо рго робу се на бо рго робу де рабжаран доле о та тен дикичи те дордуна люгун чунжу тане те вин карта тане вин гэ тане зомдон намжор тен дон комби нэгжо рго ба потон те зо нямё ба 내 냠존 소는 제가 냄보여 봤던 자질이다. 아, 맞아. 다다 동배나 다데 산도윤도 땅 고마가 동주 되게 다 로치 롱 찬제부터 좀 힘도 땡친 그래 받치도 된대면은 다네 샤루 잡레레세나 다 땡데 깨자 오래. 다데 로주 응보래 다다야 들으면은 된대 조래. 다데 조두 다다 사야르만 팔리 짜지 토와요 사. 단데 짜지 토와세도 고마 숨바 짜가 토와세나 다가 좀 중부 코르데 숨비 요세리 숨바 잼슈 셰레 자카르세도 제조사 그 때네도 조래. 다 숨바 그 때까 때도 뿐 데라 가르세오리세나 짜그토와 숨바 짜그토와서 하종게 짠보지 근데 몸은 담지 근데 파 농 하종게 농바 어 던데지 그때 세운데 사야리만 봐래 짜지 토와요서 다 빼드고 파자 잠못하고 다 짜지 토와요서 다 근데 짠보지 나 말은 못해 남지 까와요서 어 다 마음 못해 야만 봐래 어 던데 그 체취요 봐 근데 대 조차도 다 찍 참바도 사차바이 줬어 동보 당아 주 상호연은 몸보지 레바드 배주 동 동이 깨자다 다루 제바 진창바데 사차바이 줬어 동보 사차바 사바차바르고 뒤도 니엔 창바데 산도위도 태니바 창바데 사든도 산도윤도 다 대윈도위도 소음 창바데 사쿠뇽바이도 다베나 공바신산다고 다 미세기 공산다고 다 몸보제소나 다 든다게 줘 시 산도윤도 지체주요비 된다 모든 송도로 当 hundu tatanga tata shudu ro tangema, lao tangema the chito ninja donju dundu lola, then lenjo to be ketchado. That the lojuno tandareta, they indu, that chito ninja donju dundu lenjo dressolina, that they do gomba tandaja good, the log pena chito ninja. Napjeno, yana tukjono, or tandajela tata about the top de ketcha. They tell you be matzi, think more tire loju pundita, tatanga to shonjon the temig yarina anal. Tatanga to big chungo deso. 강자다세를 토번 나시 르네가 동공대도 야상종도 공자도세를 토대봐 어다 너드는 그 그런 거 초인한다 르네인한다 어다 투사야 말이 쉬한다 저 르네 조자리나 쉬한 토대봐 초인한 다가라 담죠 감보 고모 자마용도 토대봐 어 더나다지 다티 디 가서 사드빈 갑 충북에 너네 제바레 뭐 보여 너네 어떻게 봐 저지도 다 대된데 쉬노 대기더니 저서 너 탄제면 고바진 비가서 너바테서 꺼내레스 다도 라조 콩춘바 템베치도 포메비 제모다 롬메비 공가 쩨메인서다 어 포메비 제모서 제모즈 자지데도 포요 말고 포메비 제모도 다네 공가 롬 말고 롬메비 다 공가 쩨메스탄데 콩 롬 로주메토 쳬지메토 쩨메인서 포 오토다 롬 오토 다 인스타 간다 ལོ ཇུ ད ནས ནས ལོ ཇུམ ཚན ད

0: 三个那么俺临时走进去跟他妈一边这两个临时拿了那个五角色吧当那头个就去看去就找这些药下了一天弄得些路我拿了这个呢我晓得个过去这样这个呢那么就错位车车人头跟那件阴险第一种间感应吧大东西不写这么讲母是我的蓝天母是我 陆队人也讲，就这年纪，队里一军队大，苦又多，养活用啊，出去就交大，一直唱我们党话，苏家，那这就走进早的就业。罗那隔壁李振呢，每年了，俺几孙中心，带着走，每个人也不大，总统妈妈答应不满意，他呢，没弄完就是，爹呀，今年没事我大，没事我。 陆队尊重苏大将人在些把当刚爱着女儿屋头两个手里的通子些把当卷到女满国被项目卷过来你把领着龙姐之内别呢查些几笔内当今天社会内青岛查内老年都被内出院呢胡大姐民就写过来送你对于人不别家当年轻说了弟弟没了隔离节目家就有没得 一年，西多大，我做忙着杀瓦当，根据村子些吧，多阿帮吧，前来娘子同我，对面地下党、习俗，以及村民人的比赛的，别拿香辣党、村部人民、我妈、巴当、拉丝素、馒头杀瓦素写过来。俺呢，没没得瓦当，亲戚了，邻居的人员呢，对头都门口都送你。 大爷写的，俺这许多的，俺这能明确写过来。三个男吧，想了，不论是你们通过给过的学籍，不论是你们呢，不论是你们上边，母猪年龄就问女婿的，但是让你就过年结来。门南就两个被叔叔了，托把的，养呢两个被我妈的，我在村子上把里我接小问。那把忙起我差多个把的，做上课一年算了。 他说这把的，第一种说我去要把的，我是哇，刘总行吧，长期让一句，这次我手机内单停住了。第二个些他呢，张家也不是把的，那样大爷没几笔，下一任原来没咋哇，下一任俺不都自己啥哇，这些说家没谁把，我做的第一天在了土堆，没得个进攻送也不是吧，不能个一笔内把，就偷偷凭借吃上金一些个。
1: 吕拉电话当，三木拉跟当兄呢，电信，电信托班的呢，电汤拉转个，电汤哥呢，三岁就帮了蛮多啊些个，三岁就啷多了蛮些呢，俺村里亲算当。
0: 三个那么，现在是人很多些他就过去的，是人呢，是人联系这上边，没做人家安装的，国内找不些人。
1: 人格比较呢，做数目几位来讲，手下的数位人他做一些，人定过他们呢，就为说这把当，人格比那把了头吧，人格比说话的，这些手下严大个八百许把当，下手吧，几里人格不一，人格个电器上当，没做不上去，哪路个过去呢？电器上呢，人格比没当。
0: 人个呢，学位学完的，人个呢，学位所加应当个人定就学不当，学人个不认为，你把头呢定就学吧。如今刚也没学吧，差着不着不的，萝卜都学位你把学呢定就学吧，建议。没着吧，做呢，更多的人内政中学的级别，三下呢所加没学吧的，人内政中学的级别，三下呢所加就八百没学吧，下啥话说没学吧。 人类跟中学的区别，三千年，啥地方所家的第一团结青年，越演了没着啊，几类。三个那么，下了明年过几年，咱该是个过学生。但不，没几年就那大干着也被过学生。没就让这几年了，起码三年都就干完瘾，没人做干活当。养呢，对俺们都尽做些吧。这不光多，没些参谋都做些，准不穷穷个干活当。人呀，也行，长不大，确实大。 나진 바주여. 미치네 찬저소나 메가 도치신 룬지마비 잡았다. 베긴이 주나 룬지가비 간해 맹나도 자리 야라 수즈르 총하다. 차자 미치사바다 미친자주여. 님바 미네 간사라네 다 간다 요세나. 미네 간사나 조 메간신 조블라 차와다. 락버도 롱다 시부 무세바. 마르신 차라 님마 차서 따모토바다. 준도 메인나도 취미 경주여라. 메인나도 도저강화 따버세바다. 고르유 코시 나와보와. 미시 마부 주지 장바. 치발이 주나 차신 장바다. 가도 마비르라 세보통아. 차도 주나 메신도 세시 렉무세바다. 메다 님마 따모토바. 얘야 야시 장라 메긴 주부 휴소다. 라레치와 지진에다 튼주여라. 손바. 미네라레진네다저 고르슈나 미네라레나 당보 살은 못살다 렌기 다른 공업부 총총도 손에 못통하다 니에외 응업보라 젤니디나 약보 통야 공적도 비 전환차와인이라 등우 이에 니랭로 못사와다 민디도 라레 짜시다 분정하다 인야 장부 외통 죽기 요와시비 나와시지요 치발이 저번은 로단 드미 마시 조다 통하다 리즈 메가바터 메모사와 통하다 자모 케티 롱워 조바 인라 술론 나귀 란레케바 샬라 샤오 수중 더비 시바다 현재자레 더보 말라 모토 템바다 고 나제 메바 투비 나와자와이 이바 미네 호레지 네다나 미네 호레 군지다바 차바다 니루 사바다 투비 드바 주차 초인 리디 나사다와 자미 잔다냐비 나사웅하다 룽제다 님이 저지드니 우비 맥단다와이 생각나봐 샹라 민딩가저 내자 주의 고르슈지 민딩바 하장 자자체구레 가티 민딩다다 민딩비 뒤처 양다 민바다 자동기 대카 룽두 미나 미니 못해봐 마제 다도 내봐 송이 샹라 지 준통가 논르지지 민디당가시 고르슈지 당보 신디 선비지 민통가 민디지 사시 이게대도 니적라 텐손 세징훈도 통고 히지여나 디낭드네 추즈 제지 창소 민텐레 통고 바다 세징훈도 띵바데 사마 마저고 그 추즈 제이다 야나 사마 수지지 추즈 니지 지소 통기비되이 시지 지수 띵고 히지여나 사마 시지지 추수 시간고지 민통그래 님바 마르냐니 띵고 니니 미통나 민지디 미타 응은이 자니치와 마세 미니라 휴진 대바다 미타라 부톡되니 미타 응어서 니세 롱하다 루자랑바 잡치나 미타 응어서 네바샤시비 나라쇼나 쭈부른도 바다 양나 야랑니 통나 야구여래 손바 민간부 미지메 물러리 민통가 춤문통와 민코나 까메시바디나 하자니 같이 와시니 민까메시나 수제니 미바노바다 수예시니 춤문보시기 민지시와 로란세마토나 민지라 코비나도 디우틴도 주시지요래 여바 추이 유른 유지진의 통고 물러리 민지통나 시비 미바르도 바도니 미래대 심한

창다 브라솔라 잠바다 뒤다도 민간은 손이 민주시지 개체보이 생각나봐 시안라 차시투의 내지 문국의 주시까지 교지 맨날 소위 차진 레소송하다 뒤니 차시투의 내바 망동 조지여바다 차시투의 내대를 진비 레차쇼하다 니네게레 김이 누바쇼위 네 소 망본 종국 여비 대리 치비 내지 채소라 채와시비 차시투의 내 문국시지나 하장그 개체보이 Rua Ganshi Yinya, Tama Shiga Nachuli, Duta Mebana, Sudin Gunzu Chuninji. Wenja, Ziji Nuba, Sanji Mosabatini, Tumaniba Shiga Nachun Jungjili, Rehi Dutubi, Gajan Jungu Yotap, Shendu Namje, Sashi Rindaja Gokade, Nimberto Danzishako. Tela, Tuniji Nanje Mai Lunkan, Detasunjiji, Zo Nereda, Tarendu Dunjiti, Dunja Shaya Zoa Yimbata. Munjongwa shibi zowon na, ne gangi di hongu ka rikba li, manchi la. Deli cha, hongu ka talang zowon na, si shu nyi yinbi, hongu ka talang zowon gu zha shaji. Dangbo, si chi shu chula donan shiku. Gek ni, chumi si chi ni shu chu gu rhi na, si chi toa ja chi wa ta, ya na, toa du chi wa ma shi pa, si chi rinpar sa wa ta, munchu bi si ta, dumi ka si su ma ti na ya bu yu re. Pena sireg muntrepa suji shukba ta kukba jubi. Lutenka lungkhan chungi chashi la shukchin tebi kaso chashi tonjir jindu sungwe. Leta dowa ta chaza gaba suji nen jongenbi jindu yiza shijite gejimui. Nini dowa ta changraki nyesho la donan shekure. Changda dowa mudiba maze kasi sireja sajime. Chang mambu di na chanyi nyayu danyin je mani pa ta. Pekin pewa suja, longta ka zanga ni, ningta ta, leta ka jowa hindu su ni, tama luden ka chaza yunga jowa melekba chabi, nyingda, kimba, kima suja nipa ki hindu jowa ta. Deli, leta ka jowa hindu su ni, yushe nyamba ta, nramba yowa suja neren jowa ta, changa nipa cawe rangye li, chaja jenjo ta, deli hingza ta, 진짜 레자 수주 쿠부 제위 차토와다 레자도와 수잔 용수비 데레 도난시저 개제보이 도와야 데리만데바 로봉어소 두제차바수 두콩라 특반한 이인바다 디 로이너바 휴진테바 마제 르데그 차자야 산줄리 닝차조와 제인도 수위 닝저다 차장급이 내려서 나소시비 데렉티나 네바체보여레 손니 곤지만 보통 줘요 말해. 곤지는 나 망와다 규딘지 오마다 동자 커피 라소바 여바다 대다크 주차야 차다 가라 지야소 진전 나소크 주비 대레 차코미 너바여라 차자김비 너바여 여비 대레 땜바라 이사시구래 니바 쇼나 딘슬라 도난시구 대안 깽니 준슬라 도난시구 생독치와다 생속 못인바 생고치와 콘트롤랑바 수호자 자시 토론루의 주진 조원인비 두달 세몽 나서 잡아다 냥애치와 마와마와 제신 잡아 강가르치와 수호지 리빵니 조생코와 세고 처음부터 리루바도 산천 무주바다 양나 가와숑가 핀지즈 산시라니니 샌디바페다 승자주군인 가와 세사제고발리 데리두데 가주치주시지 생강초니 다시 진통조시 Tu jundo zubu zundar shi na lunkan jayang don ruwa ta luzong zhe peta su zhe cei marun ruwi cei din zhe ngushun la di ni zubu zundar shi na nirin hungu hom ni detang la pintu jimbu yore. Ni ni tu jugu shunan la donan shi gu. Tu yili gunga tashi torun ruwa ngunsa yin la ni ri hiubi chutsu chukba ni chutsu jeba ta shudu chutsu ngaba ni jebi par tashi tuwi duka yin ba ta Yaki chadok chiwi duzoya, chashi chituwi niman dewa ta, ngazo chimbo jabaso dene zimro. Du jundo ya, nubu chachi na chashi torun rola, chashi na ya chashi torun rovi, deda nyangju se jo kechimboi. Deli sikon ya, yaka chadok kaso, sisi re kyon di na leke, gundi chabi kaso, chowi sirek di na yabu yore. Somni nikapshu lala donan sheko. Tōpa tāng gōmbi wāng gōyō kōwa tā, yīgā kūpa,
ཤེད་ན་
나네 코니 진제 나담바바다 르부시

조남초 향라 자노 녀차시가 도낭시급아 강당 강유미 고신쇼 자노나 준틴 추이추 메드무중위 뇌부히 자노 녀차 룬티마쇼나 응원주니

0: ngoge janchin de gunshu ni meto gunin la pegyana deni shizu chua ge sa ji ro gong ba chou yue ba du ngoge mo su che de mo ji ji ni ba dong de ge la mo ji ji de dang bu dun zhe ni yue ba he shi meto ni si ji yan la zhe de xie ba de a de ni ba la dan zhe wa yue la che ba yue shi janchin de gunshu ni deng wen tu ni xi na 从妈妈也说了这个在这里落土的清晨节里没落土西部东月时等到江城的公学年节实在跟着萨地时等到江城的公学年了门朝萨做去世呢但不第二年节上村的来临的探长马时江城呢这个节电波实行这个列空节 자비 제조라 티니 데라다 시바시 친다게나 친로젠겐 코고바티 친로제 제바 포리 구휴 조지다 다 먹어 산노 근데 히노라 롱쇼 젠조바 제도 더 담며 시등라 니힌 삼비거 쳇수자시 더글라다 시주조 펜춘 땅주치도 효라 띠와나 카테시바티 먹어 군쇼도 가시나 초마거 슌주도
1: 가봐제지 로전주부주모여다
2: 로전주부
3: 路中主播这么有的千难家大大年新比林前天呢北中龙清年清里空康杰龙清家西比兰一起比林前天是向龙门天安吉林前年入西比陈路西家西比陈路西家
0: 先来，我个罗江主播周梦月的啦，江城就觉得清晨节啦，做了日的黑吉影。

0: 시 사지저 최로 초가다 원고르 뒤지 강수르 보든 문된 공조 때문에 소반나 망초도 다제치라 효진 인진 딘비 공수르 해도 줘요 공수르 디다다 카마저워르 니바나 자시 딘지 쇼아다 더바시바 샤른 조위 남둔 진지 예다 해주이 던도 망초 뒤진다 뒤미지 시바 최로 초가다 문된 공조지 뒤미 니가라 소바라 망초도 동린 시비 지지제 디다라 세와 인신 디나 뒤미 뒤 만난지 지당원방 힌칸데바 강이나야 문제수 개벌지 무용아 최로지 삼륜도 시쇼비 초가지 시라 초기 주전 디나 뒤데 딘지 예다 개주 춘바라 시비 예지진데 다와이 로주 파진노 소준 데달리 망부시 마냥브라 준진 시여라 신중가 망추 뒤치 진지 토라야 파지 숑여 나주 종제 파지제 로주 티니히나 뒤미 뒤진다 뒤미기나 대잔지 제게 장긴다 종제 장긴 딘바세 미바라 체니 딘다 준외 퇴제다 라로라 흉버지 제바 조송 셴이라 디리 젠젠 제가당 종제지 체제 토장 딘비 다디 남바디티 파지 숑이 베나 즈곤 히미 히주 즈곤 라미 첸던 개제 힘이 자시 기친 좋아 니초 요이 포장 니잔 대중 자가라 로변 뻬미 드니 제티 샹초 룬초 샤괴 퐁즈님바 쉐반 지딘 군부 파바 로조 쥐바 제티 야거 쳬자 제예 군가 자와 세니 난지 존니 데게 제니 포장 샤자 랑치 랑자 로저 싱긴 징자 뇌저 최지 향자 샹저 여와 텐자 효롱 짱쳔 흐무 용종 살아년자 지힌 론데 지비 게친 피손 초소 다보 예 퇴바 짱지 만난지 메랑도 지힌 단나도비 지군지 요종 찰람마르 헬라 베든지 요추르 창힌 진바 좀지 괴발래바 뇌미 뒤진지 지단도나 종제 진탕티 난시 치버 여바 대긴 종아 최비기
1: 他是你的家文国艺术盲月日日银黑居民门绿人间塞里塔巴的强行托你圈那胖布日荣格拉尼各位我这啦龙学门门荣西永一日我这是那自己切托你得把我参与
0: 主播南巴向来冲击国的基金业穷通给给东西公司的呢没人忙不让看你的啦达当你把心意没事接没人嘎皮这个细节写着冲击呢您真这个意志赶紧并且娘总当中生个嘎追强通给东西把心意得有着了装上当这个人把马子
2: 罗素等对比女扮演团比满春多希望根据层面各部写了工具对于初为出南端批送接触的就这儿接来速动于满春总也能且切取了约把写的脚归宿不要接冲击呢张博等南端就这儿接刚提你没人给所讲人们特别托车接都来约别得了冲击写的不要接冲击送这接
0: 孙巴，当地起了穷街拉军啊穿难接，刚真都都为说些用那样，俺最接近南端的七岁了来把的桑拿，整个东西店里买一把的，店呢东院的业绩南端，东看的东院把钱之外接了对你，刚退接文昌县鬼把生意，店样变呢东院人着把了，一直在南中把，院是全南中把，在那全南中比，若边内最对哇。 若边七米六了，萝卜门都马松，亚个嘴皮小圆了，萝卜米那刚硬，大不有点切切的团皮一零八的。点心东院怕了，冬天不抽气，婆家穷个大不，毛家家也大不，大个也不轻怕了，马上家也真过大不，冬天东院家这娃没抽我的多呢，年了短气味，穷些了，我说冬天些个，又对了冬个别切切月，多呢。
2: 这个月呢，这个月南端的七月了，店里三种七八千银币，月儿日子七月的就要成为七月一百马斯，忙说了很久说了，九七人太阳请不月，
0: 一万送吧，再见。

0: 생각나봐서 다다 지지 선생님 이번에는 배경룽친 인진리 공감계 룽친자 다른 것 돈이 기반듯이 향라 더 휴충어 지도자니 더 휴첸보 잡아 시비 것이지 시중가 출연료치 니세귀 셔시진 장민안 정비 멍멍보시여디 공서 지지자 리귀미장 지신사모당 샤슈엄마라디니 뇌지 포크제 제슈서 조시딘빈고 성진이자 멍보준인여바치 랑코제 로바와당 총칸거 고신이야바 장시와 안난지 랑콘 아소야니 뇌콘 예니메 카바제 다자마타 안난지 람싱 랑콜 등니 니세 귀셔마나 셰서 시반조아당 닌지라 양닌 팅가 천조가 예미 콩게 지자뇨메라 응양 레뇨메진 콩기 니바 조세지 로바 시제 여지승바당 마예튼비 마마겐지 장포태이 대주당 멘보 다디 투바지 코랑거 고지 총칸거 건단도 지신 콩기 티가르 린당 응어제먹의 희승바당 양니 총소가츠 카섭시미 콩라사보 휴지메바당 콩기 응의소종마타 카섭시제 여지승바시 간수와 마신롱기 롱망니숑시비 네발리 체딘 튠소총강디 교제니슈자기 야예사증스지연니 초코 콘덴당 자자자직시지여
1: 제종더 체르제 노치통지 딘르종게 잡초샵시위 철만니더 그디 진코 데카르통용하다 랑코 카카마타 메카소바당자 제저와타 치타바소시니 니치라 칼라차보 데마 제제장 지치요바리 람진시더 칸쿠르시장 제종초서 주신요 총치내 인비 장쇼동당 스촨내 인비 리타오이 응어 딘크시비 로람제데 코담난 통쳇다 멤버 답디 투바지 쳬블루네 산토르주진 니타오이 갑디디 상로망보 담에 라니지 니바 또정 도구 상숑시 송바다 저초지 도슈 젠탄치르 송신 젠데 세토난코비 미야 젠치메바라 만던조진 요바다 카시라 킬리지 민코요라 카시라 지사마나시 이인저 실링코미 체르 노치 통지지 처조 이지지 지난천더 사니카기 거정우조 젠치메바라 저종던조신 대지비 치선진년바라 바젠 사치니서 람치제나 거정우조 나초 카처 저다 니동 지랑요바리
0: 用公园点出为林康格车马尼德愿你当了协议者卡征族协议愿你车主者卡旧个当人们家当家协助那次你做登记当为所完整各部把免去入修那么的先所动啊所解连你们这娃贵州协议是贵州协议的你个当这笔协议设计总呢当院当当了把确实你学在意了连你松这协议当协助总个当院理协把孙家家去公共协议 列顿其中初中阿祖呢贵州小学节盲测这些应当这话写着也不是第一课的年看中七位见解写作节都用门呢人格门着我中德课当贵州小学的家修小学来了一话当撒家刚德滚过去呢第二学吧当撒了刚刚车人民地图的肉吧写着也不是九里节内这里南西江的运行但在车节中年地大当乾隆车节丁宋地大
1: 没怕比应该这科生地大机曾马杰西巴的那个人唐僧节当然把压续地大机都修穷额忙不及的这里那这里能把这位都修千步恰巴西巴西生个那么做广东新巴地呢都修穷额及的这里都修千步恰巴的西比国人生个那么做想来下话穷杂也不着呢忙错录音参巴西比国西经营 盲错呢这些人那么些呢以这种起来定计中穷最想目中错了盲错呢最终可见观众们盲错节最成就为传统电影了当然要接着看给带领我的各自就的这些话当参与交接我个人了即将动目过不了都看色不了不把错的 小娃穿着长马也不着别三年的给满足错错娃接力呢接力生中间都急学习药目中错见了你几个也让我是恰心第一个空生他们满意别这三档刚进中案刚叫恰他们说参图最终通过药光家也共通过药将罗马的专门能去不恰面接了你当年学了目中错当直播你这货有个年龄看足八档 满我过车接档姐妹姐在这些的有个年龄小学定力所连接了这个准备开了中草月门最终开机里面的药目中草月门赶上最终开的电送里个先生又不了路基了用不过车主档你动又不了空格 电压七了两百九个，员工当吃个错，大多些抗美，大大过子了连续头把马赛，那么样大多头进度就上把当，空特别要么忙不最终科技，连送当热冻。过九大种草鸡，里内是过这些药。假如你到你是在上路村的，这种科技用包过车，你家住家里上哈脏生发蛋。罗罗，前年开包过车，家吃哈脏，光照教育。那你带点不啦？木种罗家烤鸡，爱些人边这种科的蛋皮，边浪穷穷的人，出家还讲多皮，这种科的教育不来。
0: 来几单呢？来几单？民众最等于了一年，人年有个三百单，男女协同。行李天在牛着日家年雄协博接档人去和他写的娘里看到天在开了一先生协博马赛让定里对对唱年雄他长了如小协博谁人类有个天里家忙索内脏档热动确定从抗击养足几百的陪进着我军队国际团呢老了千年没疼也就他长他年赛了理由特别在用机搬家了等小的亚博协博档陪进家开播里中世家能是个修配乐
1: 木庄村穷在乡谈造安道康的人三至十几三七十几年切口当吃的美酒让客人交涉当二手交涉有个龙之所及有日人民安困都细心让最近呢忙做当有个我们听吃鸡当电动拉上来人们的媳妇了可做电交账簿加强投入那你听日了三样人把主茶鸡交接木庄村的厂接住接正当的厂加强加上娘说电动新过效用那时候接这些人有没错让干啊而立刻的就地强于组织起的你需要个动用办呢有没车里着迷加当前年而立马拿藏马的加按摩路根加靠近满国当年按错到康三八街边改正才刚节目时去送把单有没你姐姐让给二镇公司以支持我呢人民啊加智能修行空给地基电别错案的姑娘熊安西门不了立了总别拉你来电联熊安西里让给种出了让叔叔你修马动车是以你修多能西送白的
0: 某种车也没难记普及错案西部呢先看了让绿把三部细节第二天某种车先看未来就把当两度偏见作为样子撒鞋的先看国人的平安三部鞋比杂段他穷当在中国家你熊多当车定进的您的动画有各位母长了青日党团比多党党全进先看见青日旗下军南精英恰得党这扎机械呢先看见李家的帮助党盲区李家的军团就往工地动一月下午穷在亚布折磨盲区的罗伊层次此外的这瓦党专门个庆业某种区党支部书记短着急穷就来以切结庆业的俺区创始军国党送这些的干比楼党烂米人呢表记所确定天里党平顺筹备天空节里家军旗灭把偏激兄弟动呢盲族节日够对我孙就把邪解阴邪什么事新的不错工作新把地呢下话穷灾也不准呢盲族乐意成败的邪比过阴
2: 阿姐我头个感受当的是用个学美如修月在这段通比过年能够给谁写个
1: 新的把错想了用了小动特呢错啊压得清比过去经营黑马来以日久当刚提示日久把它恰别咱大众呢参加七夕中作卡他图的你把当人头中入新的嘛第二浪各多把当样子了苦恰切哇跟地刚清不不呢浪嘎把技能忙从中就接跟个七夕一别浪地不学小动特别呢忙从接日哇七夕日龙爱情这些班呢让这的期就控制着了跟地定手动员各自定成心意了。咱大总给让这坚持小小彼此投影脾气行为做定结龙爱一人。龙爱一人咱大总给这口节他的了忙球当开电脑就说节过高各节当自己做内南章组织当自下级的系列。到手机的节他的龙苦三个人让这节节密当忙着这个节坚持小话的。第二政治特别美兵谈成时大家让这一国把超用的历史清白党组织党东东大众你中几级马拉你内心提过唱的清有了中介党中手机坚持小学比前拖了党偏执切的清理比前拖运偏执叫你了安全上有
0: 让兄我今向你偏执节女郎对吧地样咱的赛业前某学个能拿蓝纸细，着重举你他人龙骨个相当，装错苍白的信心。 小叶参加了协同特别订立边界永浪战位，根据浪噶巴当，也对南泽杰肯巴写了雪噶瓦季节对最上边界，忍者干尼别的岁月，咱带了雷噶心里若年血拉长身为多级拼凑机，刚五个兰博的就都全部想完每通拉新雄心，空气两岸总体用色，能拿咱们协同特别相当重的哈将牛牛热了，让咱忙起瓦样协对咱们是，隔壁对。措施升级相当之外，该次天气预报当，南威当原本忙为浪江北的，却在周下咱们过个月。根据刚签报百人因，三年底给忙出协助当这他别的前几月结

샤와망다 디는 니까지다 라다데 아니 나이드마 페니 라딩기요리 컴퓨팅라 다르투이 히비가슬라 아니 다르투이에사가 니야 요데 가리세나 컴퓨팅라 제니 라다데 컴퓨팅라 제니 이니 카바크빈바 르라 샤와망 히비가슬라 샤와망보 요바리 니 마마 히바나 마보 요비테라와 샤와망보 요사가 니데 가리세나 제임바 디는 라다데가 아니 니기데 땡기요리 디네 나이드마리 디니 니바다 히바드만 데소티 다 라다게 땡기 주바 옌주마리 다시 히바데 체르즈나 다 드피테나 주바세얀데 다 아니 라딩 그딴 주바 옌지리 다 덥이 되는 주바 세안데라 간지 고안에 세딜 다 추 망보 치추 망보지 아니 제기 찍기 된다는 저 덥아 추 망보지 이찍기 된다는 저 덥아 어떤지라 간다 그다 덥이 되는 주바 세기요 다 때랑 안 소배지지 가바이나 콜라 제너런 존나 해양 댄스 너 답은 쳐 봐야지나 추 망보 강하잖아 지 제너런 존 바스 니처리지나 해야 된 바스 저너는 좀비기 치던 헨드비기 치던 니가 때 이거 강거든도 더바래잖아 이거 코야 니거든 더바지 와 팀디스 코라 저너는 좀바 맞지 헨야 된 그래서 저너는 좀바도 헨드비 치지 때 니가 때 이거 코야 때 찍는들 때 더겨 때 라다 니가 존라 헨야 된 이비기 란데다부터 아 지금 뭐 찍든 베지스 다 헨야 배나 닌더 자친 존나 노루장 망다 자친 존라 노루장 망 자준 좀바다 노루 마와가 취드니가 때 이거 강거든데 되어는 닌더스니 오 사잔들아 아더니 취드니가 요바데 어디들 너다블 저르잖아다 아 드비데는 주스니 어다 유마먹 놀았더니 송거요리 드니 나바데 저르세들다 조르와스요리 닌바 이바 덤바다 더다 조르와 히비 조르다 니까지 조르와 조르세야 때 강을 거기 바르잖아 참 조르기 때야시 참 조르 아 민지 강양 좀 인가시 니 빠르더라 아니 라다데제니 펜스 참 조르요리 펜스 특거요리 펜스 절교요리 디인드르다 디까지다 찬조바텔랑안조 베진노바지 야마 야바이나 유데송을 강야교레지나 어 쳔드 당라 드마텔 니까자 당라 드마텔 히비가슬라 당 다와즈 가서 이 당 시야게 취진더나 드마텔 시야게 취진더니 이제 바로라 라다데 야바텔라테니 당라 드마텔 세니 오 대답하겠다 아 가르서로 취취지 비게 민가시니도 라다데게 좀 터바 델와 찬조교 다데 많이 방안조 장세 카체라 나냐다 오, 잔제 카체라 나냐스. 이거는 카체와다 나냐바 그 주지 되는지 바로라 라다데제니 되니는 참조교. 아, 참조교. 너답나 아니 참조를 쓰기요. 단 대그 참조를 대 시당 가르 처리해서 되는 안조 다 선지바 용게 하바도 정원 근주로 만나 진행신 그 체지 손으로 와. 와 진행신 그 체그 참조도 되도 아니 지금 하고 차디요. 배나 쳇도 당라 점아 절이 희비까지 라다데 진행신으로 파지바이나 다와서 가서게 당에나 사기지서 다 힘토고요로 와 띵들 저도 당신 드마들 당신 장다 자세 카치라 나냐히비 찬루부체다 안타인디로 아니 아 지지히서 가나마 아다라란 타미다 힘히게 오현나 또 힘디적요로 와 띵들 자세 카치히 나냐 카치라 나냐 카치히 나냐 당신 드마들 당신 장 진행신 그 찬조스들데나 지원하고 찬디요리 달라다 집지나 아 찬조로 와서요 대마도는 양안조 하지지 가서 라 찬조스 지요라 찬조 하지스야 알아 찬조 하지디 배차기나 샤와라 찬조와디 배차야나 아 아니 아 락바 녀데 시자다 녀세야다 라바 쯔이데라 아나 라바 쯔니 시자다 대라 아니 나조 양 라다게 차이니 라바 녀라 시자 라바 녀데 시자세니 대니 양 집안으로 보 찬군 찬로군도 제디 왜죠 아 마고그 농수비가 찬조는데 그 베이징 몽보지리 대자바이나 네가지 찬조도도 진행신의 찬조도 대송이요 마도르 네가스는 미사는 간조 하지가 농선비가 아니 샤왕 아시발의 찬조도데 어느 송이요 말이 아니 주바데 처리잖아 아니 멤버스야 아 멤버 다 멤버 멤버스야다 랑긴 데비테 간히라 아니 멤버 아 데인데르 다 텔라페나 근데 뭐라 미나 가와라 뭐라 민나 가와라 디나 민나스야 긴 난데가 아니 멤비텐데 땡거리스 텐디지 메로시나 세야는 가서 데리 텐디지 메로시나 야나 텐디지 요로시나 텐디지 히로시나 라서 바 텐디기 나라테게 안데 랑게 생으로 간 되비 텐기나 메비 아 나주 아고 트나 시발라 세 나나나 다분데 소 메비 되는 주요레스 와 데리 데 메바 인데 인디라 자위 차니다 수드 벤첸 그 아무디 틴징 노소도 시바이나 드피 되는 주바다 찬조는 주바다 메바는 주바 너선데 아 다 그 시차가 따지 시바에는 근데 성가도 지르잖아 아니 화지도 집어차려 그래서 화지녀도 살위 세니 고리가 뭐지 지니는 뜻송이래
하진 유더 서비스 아니 소소로 야와시와 대장 대마체세니 대인들 그 덮아서야 참 여러 참 산조세야 멤버스원 소소소소는들이 그 제작 야와시 여기바 최고치요 말에 있을라 된다 최고치요 말에 자위체는 내서 소마디 안 하진 유레세니 에 서디 벤체 그 단다지 소요리 제디 매잔 디가슬라 아 간조 또스지 산토 기사지 처리세니 덮이 되는 주바세야 된다 차조는 주바세야 되니 자위체는 야보지 따지 시바에나 너니 너 대단 치바 매디 비교선다보지 통교요리 드네 다 나이니 여 덤바 덤바 조아 멤바 두리 다 대인창나 치르잖아 아니 멤다 첸점 세디리 아니 첸점 바는 유그리 했어야래 다 첸점 바잖아 치중아 다 대랑 안 소빼잖아 첸점 바때라 다 저양 그 첸점 바 아 어린둥 그 첸점 바 아 드네 뒤제 그 첸점 바 아 드네 토맹 그 첸점 바 라서 바 다 장가 그 첸점 바 라서 첸점 바 때랑 안 소다 나라 하자 마무리 다 대거도랑 가서 빼지 가기지 야가바이나 라다 첸즈만 주발라 아 저양의 첸즈만라 빼나 만디 지첼라 자마강다 지첼라 자마강이었다 대가서 지첼라 히비 라다테 지첼이자 어 대인데 더거 강된 거래잖아 오 지첼라 가체요 체 가체요잖아 자마강요 알아봐 대인데서 라다는 거 치르잖아 아니 저양의 체든 정교 드니 성지라 자마강다 아, 되는 손쪽 자마 강차고 요르스. 되는들 어, 나선디 가슬라다. 손쪽들라. 아, 자마 강요비 그 체대 라다는 잡았다는 중은도 와. 어, 너도 신경 나서 손쪽 자마 강레스. 아, 내서 저항 챈자 말이. 아, 되네 빼차야나 나서 아, 린두 그 챈자 받던데 요리. 되는 연동 아자라 장락직다. 연동 아자라 장락직다. 되는 장락직세 안데 체 가르르 지르는 연동 아자 그 장락직 롱레스. 연동 아자 연동 아자 대나 연동 아자 대 연나 아니 장락직 세야가 체도 롱바레스. 어디에서 어 네게 처리나 첸정이요. 장락직 첸정. 연다 장락직 대 강에서는 연동 아자 장락직. 아, 되네 이게 배차가는 가서 쥐라 미선이었다. 어, 쥐라 파스 린제로와 린세 쥐라 미선이었다. 근데게야 리동 첸정이요. 다 이해한 가서 뒤세지 첸정 말아 배차인 치세직라 까마 죽지다. 와, 되네 치세직 체도 가서 지래지는 까마 죽지 그 치세직 체도 성교를. 어, 되네 예만 바그 배차인 토체라 자스미요다. 토체라 자스미요다. 어, 대인들 콘토제 그 첸다보든 정도와. 어, 대인들 다 근데 그다 첸즈 말랑 가서 마음 주고 단도 가서 백에 그 좋아 그날 하자 마음으로. 어, 대인 라다 첸즈만 주 받다라 하자 어, 가는 로고다. 에, 고신다 보다 하자 그 첸보. 어, 디제 당 가서 마토다 이도 강 찬이 해 봐야나. 너 당 가서 아, 고자 첸보는 아버지 차대요리. 드니 다 집아도 처리세다. 아, 책가는 주바리. 맨당 첸즈 여다는 책가 다른 데 봐. 다 책가는 주반도 라다 그 대행 주스지 말이. 너가 가서 다 라댕까지 나의 니기 덤바다 대니 체겐나는 유희비 유익 댕아여와 왔다 대소도 토모아래 단 내가 가서 사제 마동아 짱 거는들 빼지지 않아 아 나 주비 치질라 자텐 뒤신 방스 아니 난다 건나 장루 당다 장루 당이 되지도 남세나 나다 건가라 임바 어 드니 나다 건나 장루 당다 어 된지 된지 너다 버렸다 체겐는 주바래 체겐는 주바래 된지 인들 단 난제 그 너가 너는 숨비겠다 아, 제가 제가 본 인도 아딘들 간들 셔탄 칼다 라닥 아니 땡긴 주스 얘기 봐 됐어. 단 내내 주스 요르 되면 자위 찬이 저 뒤가 반다 있나? 아, 저 논다 보지서 저리가 봐 있나? 아, 아니 도대 처리세 됐다. 아, 찬조나 진 요르다. 찬조는 주반데 하장 희치하래. 되네 지도 처리나다. 센즈 받는 주반데 당 안서 백에 좋아하게 말 하장 체체한 거지리. 도치하다. 너니 뭐라지? 차대 받던 저리. 단 되고 토라. 아, 간들 당 안서 아, 양 아, 칸에 기소 존다고. 아, 드니 지식 존다고 지조지지요. 다때 처리세들 아, 아니 도기 돈루년로 된다. 안서 베지 교환치 뭐. 아, 도기 돈루년로. 아, 코랑은 제비가 다 다트가 나라. 아, 아니 라다근 죽선다 마소용디라다. 라단데 샤단칼 나이근 죽슬지다. 아, 나이 마힌비근 죽슬다. 아니 대니 가로도 야장 초비근 죽슬세니. 죽슬선다고 지요. 다 나이근 죽슬 때 다 공도 가서 슬라서 바가 라뎅 나인 주지기 비가슬라다 디효들 가서 예야로와 데리 데인들 다때 많이 바가 나이 많이 비긴 주스다 데니 가로고 놀아야 고 야전 초비긴 주스 줄이스 다 대소다 간절히 이제는 고리가 자유전에 된세 제고 놀아 저 절니 아 된세 제고 놀아 저 다운라보지 제니 아니 지수요 단 대소대 처리제 시당가다 안주 베게지 겐지다 게다게 친이셔라 하장가다 톰비게 던제게다 쳐서 그러고 아, 동제동지리 또 하장 내가 쳐보나 보진도 동으로 대인들다 간들었다 아 뒤쪽 거를 아마 너 뒤지 아니 뒤지나 아양 아주 아 쳐서

0: 강 유저는 나는 창조를 써야 되는 유스. 아, 창조를 써야 되는 유스. 다 창조를 써야 되는 유비가 빼지 때라. 왜냐? 나는 창비 양난 렌다. 아, 그렇게 빼지 못하게 하다. 그 놈을 빼지 않아. 나는 창비 양난 렌다. 어, 되니 그냥 빼지나. 빠질 때 따란 렌다. 단 니까지 독일은 뭐지? 그 순지 그 창조 써야 되는 유반도 뭉치야 빼든 총비 그 창조 때라. 아, 빼지 가요. 빼던 되니. 총비 그 사주 나는 창비 양난 렌세 안 되는데 근데 내 나도 창비 양난 나도 힙이 되라 아 너희들 배대니도 총비 사주는 줘봐 머리에서니 어 또 이런 거 제가 어 대손요래 어 대치를 세들이 예바대래 아니 나바를 가르쳐서들 아니 제규 닌즈 닌즈 시백 되는 줘 봐스 단 더더블 이제나 저도 치르잖아 아 고 난조 디진 아 용 행으로 세야가 라다 연저 바는 줘 봐스 야가 송지 줘래 대단다 파친 대주 바라 보 차려 빼나 나자 샤람 프삼메 jilin tala juksa mees, kong riki peche nirji yaare. Dacha shalam prasa mees, jilin tala yin na ya tatela juksa mees. Ndaka kanteng kyo rizina, dacha shadang jilin tala ten yin da, ani jiegi yin ba te ladan dhaka ngin zang kyo riz. Prasa mees pa ta sa prasa mees, dacha shatala prasa mees. Juksa mees sala juksa mees, jilin tala juksa mees. Tien dhiri jiegi yin dacha shadang jilin tala yin ba ladan dhaka ngin zang kyo riz. Nda dabara chirisina, jegi nginzun shibiki teni njukbaas ene. Ene tukba chila kanya yore se dili ta, nipo gu chi jibiki tanyil njukbaas. Ta nipo gu chi jiba, chi zindu chi shirwa, chi chi jibiki ming, chi chi jibiki tanyil njukbaas. Ta nda zayi chani chirisina, ci ngashi nindu, gondi shibiki ngansun degi, magu chenja nung sunbiki, nini chanjo dina rabore ta, ci ngashi ni chanjo, chanjo dung juku yore. Ndi kaji ta, ci ngashi ni chanjo an njukba tila, kongri ki sunjuki, 니보고 취집이 다니세들 취취집이게 다니가시니 되는 찬조 다 취취집이 다니가진 찬조가 되라 다 나랑 그때 봐야 한다라 지 취취 텀바니 찬조 양 취취 먼저바게 찬조 아 취취 먼저바 찬조 다 얘야 저러지나 취취 바마니데 찬조 근데 그 흑선다 보지 요사래 된겨 다 취취 텀바니 찬조 와서 한데 자유 찬조 조치야 저 간리식이 그러지 빼잖아 존지라 히야스 연대 치라 삼바양 장다 니까지 다 바로 그 라단데 아마도 심한 이거 치치더니도 요만나 두나 두냔다 내나 내냠 야나 자나 자냠 야나 야냔다 니까지 치치자도 되는 줄 거아니 존지라 히야세비 존장 지보리 히야 야바리 니까지 치르지는 거 괜찮지 이거 봐 다 치치 먼저만 이 찬조하세들 빼자기나 칸냠라 콕즙스 칸냠라 콕즙스 띵링라 자충스다 너다바는 좀 봐야지나 라다지 아마라 칸냠세야리 라다기 샤마라 코츠브세야리 디브 칸냠세야데 시당기 찬이 야바는데 야보나 아니 고 겐생 존라 버차디오라 칸냠보 왠자 디지라 코츠브세야 그 쯔비기 치신데 코바츠바디야스 시당기 찬이 야바는 또 쉬엔나 버차디오라 디지 지 연된 그 차기스 연된 그 되니 응원라 버디 바다 지 쉬고 응원라 버 임바 데인디스 디 찬이 고니 응가와다 먼저바다 찬로 근도 띵 링라 자충세디 오촌라보진이나 띵 링보제 왜자꾸 자충충레스 띵 링세우디스로 다양 고체르즈우디르 야 지 리바스나 만두 자마스나 만두 데크쇼르지 치진나 자충충레스우디스로 양 도스지 가르서 그렇고 쉰사나 만두 야나 만당이 찬로보 질 고알레노도 와 띵딜 너다블 쳇세디르 치치 만담바 야나 치진 가와진다 근데 니 찬조와 다 치지 밤아세들 그 되는지 바로라 자위 찬이고 응가완다고 지이나야 왠자고 이겼다라 여운티슬 그때 가르서 그러고지 장에다 야더니 리니다 야조라서 봐 된제고고 먼저바거든이 지진다고 지 매바 아 그걸 밤아도 존다고 해봐 된제고야 치지 편집 바로 찾아와요 빼나 까라 마빈당차 차라 링화다 깔라 마르 세비까지라 까르다마니 자이차니 까보도 마보니 가와데데 왜냐 가서 뭐라고지 강고랑 가서 파 치지지고데 어 강고군도 깔라 마윈 당차바 히비까스라 깔라 마르 세비지 깔다 야보리 마르테 냄비기 찬르고 요만 니바기 찬르고지 깔때 연대기 찬르데 가게지 말어 양 깔때치 야보 빼 야보는 연대다 마르보디야 빼 야보 세야데 이치와 말아 디도 코테 다다블 쳔바이니나 코 바르마그미 바르마그 치지노 디는 깔라 마윈 당차 Tan denjeji kasala ya lada de jawatela teni ndorna o chichi ni bardala lada ge jawatela teni chanjorwa ndene ge denenji gundus teni chichi tela ya chichi tamba ni chanjorwa manda ma chanjorwa bama ge chichi chanjorwa tan denji ge risan rabuji ani yong gundus risan rabuji yong gundus o tan de chiri se dile ani dogi rumbuji ge sumbi ta lada ge ani jusu ge jaba ge nona ani zai chani ta duban rabuji re 되는다 드린 아니 디체기 잼비 아 로직 참데 나나는 야지 딘데 다 데링고 로틴 디고 노나 조데다 나라근 주바 옌히바사 디고 노나다 라다근 주바 옌히바텔라 아니 엄마고 천자가 농수비긴 주바옌 당 아니 대단될 때 아니 그만 도기로 못 지기다 되는 농수비겠다 라기양 주수 옌히바테서 칸에 그존다 보시니 행간도 아니마 대인들이다 가스 바바 드림 혼생가 나대다 제비 맞었다 지 가르서 그러고다 상희샤지 상희샤지 그 놈아 아니 간대지요스나 담보대 담 담마고 천자가 놈아 라는 이바 여바다 덤바 더다 줘바다 매다 천지 여다 세가 다른 여바 인세야 다 디그 놈아 아니 듭이 되는 죽바세야 다 아니 조라스는다 야나 찬조가 되는 죽바세야 오다 는니라 아니 Peji te so la ta ko karisa yoro ko chi tumbi ki chi chi, tumbi ki chi chi, yana te la mantana mantabi ki chi chi ki zonra po kandida chi yos, ta ti kwa la chi rizana dhuwa tambu ti. Ani ta dhuwa nyingba te chi rizana ta kiwa dhuwa yorombo chi ki, kiwa dhuwa yorombo chi ki sunbi, ani ta lai njusu yen hi basa chi yorwa, lai njusu yen hi basa yan diga nana, miksal ka. 창조 사이지딘 죽바스야 창조 사이지딘 죽바스야 니가 창조 때 아주 하지가 놓는 희야 그 샤왕 아주 창조로와 지여로와 대당 아니 진신신 그 창조와 지여로와 어 대당 나만다 도이는 뭐지 그 좀비 그 창조 사이지딘 죽바히 비까지 창조 때 하지까지 때때때서 나서 바까지 되니 창조 지여로와 샤왕 그 창조 어 대당 진신신 그 창조 어 대당 나만다세 나 좋아 되니니 내가 참았다 힘들래
1: 林清的宗旨党

0: 가장기 망아니 화이자도 당야 마니다 그 답아치디 하사바라 화이초든 조주 타기바시 하사르 니미부 유난히 갸오위 람바르도 갸베 마가 난준바디오 종바디 니미 나무창마 신도그 니수제유 통칭당 훈미 다리소수유비 베베 총카마부히 갸베 마가 난준바디오 자미송이 마나 콘초 킴보 시주바시
1: 我进了
2: 아무도 아시